이런 분위기의 곡이군요. 비주맘님이 청해 주신 조선이 팝 너의 차선 듣고 계십니다. 도경수의 팝콘 김태우 사랑비 청해 주셨어요. 하루하루가 벅차게 지나갈 때도 많고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조금 벅차게 지나가는 하루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조금씩 얽힌 실타래 같은 힘듦이 풀리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토버니 방송 잘 들을게요. 네, 하루가 늘 같은 무게로 지나가는 것 같진 않죠. 어떤 날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또 어떤 날은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모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얽힌 실타래 같은 고민과 걱정들이 한 번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정리되면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잠시 음악과 함께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세요. 비주밤님이 안고 있는 무거운 마음도 조금은 덜어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응원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꽁치님 신청 사연입니다. 백아연의 이렇게 우리, 박보람 세월이 가면, 50&의 I Dream 청해 주셨어요. 토보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치과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전 일과 어느 정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공란 다녀갑니다. 토보님 좋은 아침 시간 보내세요. 오늘 치과 가는 날이군요. 네, 이것저것 오전에 좀 할 일이 있나봐요. 그거 해결하고 병원 가시는 모양인데 바쁜 와중에 또 잠시 시간 내서 신청 사연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치과는 가기 전부터 괜히 긴장되기도 하지만 미루지 않고 잘 다녀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일정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고 치과 진료도 편안하게 받고 오면 좋겠어요. 잠깐 들러 인사 남겨주신 마음 고맙고요. 신청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꽁치님도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인원 마님 신청 사연입니다. 테이의 사랑은 향기만 남기고 버즈 내가 아니죠. KCM의 은영이에게 청해 주셨어요. 아침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9개월 아들과 전쟁 중이네요. 밥 챙겨주랴, 놀아주랴, 설거지하랴, 보채는 거 달래랴, 집안일 하랴, 안아주랴. 매일매일이 전쟁이지만 이쁜 아들 미소 하나에 꼼짝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영 맘님. 9개월 아들과 하루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네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면 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일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애기가 또 환하게 웃어주면 피곤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 작은 미소 하나에 다시 힘내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이어지겠지만 틈틈이 쉬어가면서 정인이랑 행복한 시간 만들길 바랄게요. 신청곡과 함께 응원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 신청 사연이 예, 총 4개가 남아있어서 아무래도 곡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테이의 곡과 버즈의 곡 두 곡 듣고 올게요.

행복해져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모먼트의 내가 그대를, 루민의, 이건 또 뭐라고 읽어야 되지? 영영? 이겠죠? 기현의 유스 정해주셨습니다. 토보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어제부터 사무실이며 제자리 정리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지만 조금씩 정리에 들어갔어요. 직원들 일부 반 남아있기 때문에 대대적 정리가 필요한 상태네요. 어제부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시원섭섭하네요.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근무일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 어제부터 사무실과 자리 정리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게 실감이 되네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공간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저런 기억들도 떠오를 테고 시원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함께 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딱 시원섭섭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기인 것 같은데 남은 기간도 차분하게 잘 정리하시고 좋은 기억들 많이 챙겨가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하는 준비하는 행복해져라님의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신청곡 잘 전해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땡띠한 바다비님 방송입니다. 네, 바다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햄버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임재범의 낙이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2개월의 여우야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토모형 천공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네. 방송 시간, 남은 시간에 애매해서 임재범의 곡이 좀 길어요.

오늘 마지막 사연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움직여서 그런가. 할 일이 많은데 남편님이 주무셔서 미치겠네요. 딘딘 유주의 사랑인 걸까? 루나의 솜사탕. 에이프릴 니가 좋아 정해주셨습니다. 일기예보 보니까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침부터 덥다는 게 기분 탓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할 일 많은데 남편이 아직 잠자고 있다니 답답한 마음이 더운 게 아닌가 싶네요. 혼자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괜히 더 더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세요. 곧 일어나겠죠. 너무 지치지 않게 중간중간 쉬어가고요. 오늘 계획한 일들 잘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고

오늘은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하고,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 중에는 아마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더위에 지쳤던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무더위가 잠시 쉬어가는 하루인 만큼 마음에 여유를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미소 하나 잃지 마시고 하는 일 모두 순조롭게 풀려가는 기분 좋은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하늘호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반가우신 거 맞죠?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요. 선선하다 못해 추운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여름 날씨가 이렇게 선선할 수 없으니 이 시원한 마음 하루 종일 함께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12시까지 이야기 나눕니다. 방송하러 들어왔는데 자꾸 물고기가 뜨는 거예요. 잡았다! 네, 하늘에서 방송국에서 바다비가 떴을 때 잡았다 하는 것처럼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광어도 잡으시고 우럭도 잡으시고 갈치도 잡으시고 꽁치도 잡으시고 예, 잡았다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음악 들으면서 수영장 갔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 노래가 이런 느낌이었나? 약간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준비한 곡은 영턱스 클럽의 정, 리아의 눈물입니다. 지금부터 12시까지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함께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섹시한 그녀 바다비의 가입 FM 여러분들과 함께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막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사실 어제 보고 오늘 보잖아요. 어저께 방송 아닌데 어찌나 졸립든지 와 미쳐버리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방송했었는데 어제 들으신 분 혹시 느끼셨나요? 방송 마치자마자 자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세 잔이나 마셨단 말입니다. 자야 돼. 난 지금 졸린 게 맞아. 근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9시에 잤는데 눈을 딱 뜨니까 5시인 거예요. 와, 개운하다. 잠을 이렇게 푹 자다니. 세상에서 나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잠이 아닐까 싶네요. 숙면하고 와서 그런지, 운동까지 하고 와서 그런지 기분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기분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달되길 바라며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가? 아니, 여름이라서 그런가? 신나는 노래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자, 오프닝 신나게 여러분들과 출발!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너무 고독하게 너무 외롭게 사는 건 아닌가. 누군가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 남편,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줘.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예컨대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자기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도 부모님도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의지, 의탁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그분에게 기대는 건 어떨까? 요즘 아주 살짝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쁜 와중에 아주 가끔 고독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늘상 고독은 내 친구야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화방의 닉네임을 고독을 지배하는 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입장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막 장난이 치고 싶은 거예요. 다비규를 믿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독하고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사람은 누구나 함께하는 걸 원하지만 세상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뭐 물론 종교나 신적인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하늘스 방송국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그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주 잠깐은 고독을 잊고 외로움을 잊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햄버우님께서 언제나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 저의 최애 다비 누나 천국 남깁니다. 2시간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최고로 좋아해 준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 준다는 거, 누군가가 나랑 함께 한다는 거, 이보다 좋은 게 있을 수 없겠죠? 신청하신 노래들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That's right.

예, 결혼 전후, 결혼 전에 드라마, 재벌집 그거에 나왔었고, 그리고 유미의 남자친구인가? 1%인가? 그 유미 있잖아요. 유미의 뭐, 그거를 뮤지컬로 한다라고 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 결혼했어요. 변호사님하고. 근데 그 유미의 세포들인가? 유미의 세포들, 거기에서 유미 역할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녀시대에 테티서, 예전에 소녀시대 테티서 해가지고 노래 앨범집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의미 없이 테티서가 함께합니다 이러면서 방송 전달을 했었는데, 세상에, 이번에 알았지 뭐예요? 테티서, 태연, 티파니, 서연 이렇게 세 명이 부른. 근데 이번에 그 효린 씨 있잖아요. 효린 씨 같은 경우에는 DJ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효린 씨도 이렇게 테티서 마냥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가? 하면서 티파니가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걸그룹 중에 한 그룹이 소녀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 소녀시대 멤버들 한분한분다뭐 예컨대 유리도 그렇고 티파니도 그렇고 서연이도 그렇고 연기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효린 씨도 잠깐 연기 활동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또 연기자로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했지 말입니다. 뭐 여튼 방송을 하면서 늘상 느끼는 거,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아는 게 1%라면 모르는 게 99%구나. 방송하면서 좀 약간 다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면 더 열심히, 더 많이 많이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꽁치님의 사연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소녀시대의 노래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으로 전달해 드렸어요.

You only have less chance, you know. 햇살이 참 좋은 날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제가 조선힙합의 노래를 들어보고 왔거든요. 아, 노래 너무 좋은데? 내 스타일인데? 막 이러면서 오 하면서 들었는데 세상에 AI 가수래요. 1월 누가. 아니 그러면 진짜 가수들 망했어 이런 거 아닌가요? 노래 너무 잘하는데요. 아, 꽁치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자라고 잠시 시간 내서 치과병원에 갔다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사 먹고 오는 것도 좋은데, 아, 제가 가는 김밥 천국에서 주문해서 먹고 오면 한 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오는 중에 두부 두모사

사오라고 해서 안 까먹고 두부 사서 집에 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오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영장에 갔어요. 오늘 오리발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오리발하고 수영하거든요. 신나! 아주 신나! 그냥 수영을 하는 것보다 그 오리발을 잘 때 얼마나 쓱쓱쓱쓱 나가는지 저 아침부터 신나게 보내고 와서인지 지금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 기분 좋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는데요. 행복해 절아님, 바다비님 안녕하세요. 자주 뵈니 좋으네요. 오늘은 아침부터 햇빛 쨍쨍하니 덥겠어요. 시원한 하나로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 논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은 저녁노을이 굉장히 예쁜 그런 도시인데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건 오늘 나가면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도는 곳. 예, 굉장히 작은 소도시란 얘기죠. 아, 이 논산에서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 느낌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니 아주 많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네. 기분 좋게 행복하게 방송 진행 중입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신청곡 3곡 주셨고요. 다시 흥 사연 없고 흥 갈매기만 2개 보내더니 옛다 새우깡 갈매기를 보내시니 저는 새우깡을 드리겠습니다. 비주맘 님께서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주셔서 아 AI 가수구나. 야 AI 너 잘났다 정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래 들었어요. 노래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제가 오늘 허스키 보이스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고요. 오 내 스타일이야. 이런 느낌의 노래도 아주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죠? 아 DK 디셈버의 노래 부디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와우님, 하늘이 정말 하늘색이에요. 옅은 파스트톨 하늘색이 이쁘네요. 바다비님처럼. 하늘색 같은 바다비님 방송 감사하고 맛점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20대 초반 이후로 최저 몸무게를

찍었거든요. 이 최저 몸무게를 찍으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다. 예전에는 원피스를 입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다. 그래서 모델들이 그렇게 말랐나 봐요. 아, 그래서 마른 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우님 그 리플에다가 제가 하늘색 원피스가 정말 어울리는데 오호호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뭐 여튼 살아가면서 다이어트만큼 최적의 최고의 성형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저희 회사분들 그 마고작? 마고비? 이고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살을 빼신 걸 보면 오! 예뻐졌어요. 너무 예뻐요.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름이죠. 여름만큼 또 살 빼기 좋은 날이 없죠. 자, 여러분 하늘하늘 하늘색 원피스가 입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반바지에다가 그냥 티 하나 살짝 걸쳐서 잘생김을 완성하고 싶으시다면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 마르니까 몸이 일단 가벼워서 좋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늘호수 방송국의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철없는 그녀 잡채 발광이라고 늘상 혼자 부르짖는 여자 바다비의 가요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여러분 포맨.
1: 오늘 제가 욕심을 냈나 봐요. 신청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다 전달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CD를 급하게 받다 보니까 포맨의 노래는 라이브 버전을 또 제가 받았네요. 예,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시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라고 해주시면서 주셨는데요. 이 더 스카웃이라는 게 어제 그 프로그램이 금요일마다 한대요. 이승철 씨 나오고요. 추성훈 씨 나오고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보시고 신청곡으로 함께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수빈 씨가 그 더 스카우드에서 다시 태어나는 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네온과 용한 조유찬의 목소리 신청곡으로 주셨고요. 곧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직접 당해보지 않은 이상 어떤 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았을 때는 아이고 그 정도 무시해도 되지 그냥 참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참아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단순 무식한 O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고 생각하기 전에 생각을 깊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울화통이 터질 때 울분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입이 먼저고 그 성격이 먼저기 때문에 먼저 툭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100% 옳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게 정말 옳은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모르,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내가 오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사람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공감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깨우쳐야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친한 사람에게 직원을 들으면 그것만큼 또 기분 나쁜 일이 없더라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하면서 흘려버릴 수 있지만, 정말 친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할 때는 그걸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한 사람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이 정답이야, 내 말이 해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그 관계는 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100% 친한 틈을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100% 내 말이 옳다라는 걸 강조하고 강요하면 안 되겠다. 요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 친하지 말고 99%만 친하기로 해요. 그리고 제가 아니야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면 다비 누나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서그라 바오야 말해주지 않으세요?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 말입니다. 가끔 제가 억지를 부린다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다음 방송하실 흑장미님 대기하고 계시고요. 달빛사랑님 오늘 방송인 줄 알고 아우 호벌나게 뛰어왔네. 호벌나게 이거 전라도 사투리 아니에요? 서울빈님 막 서울분이잖아요. 호벌나게라니요. 예, 햄바오님, 앙님, 예, 앙님 안전운행 하고 계시는 거죠. 김호노님, 아까 휴게소에서 잠깐 들리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간비영님, 그리고, 선인의 주영님, 그리고 늑대와 춤을 안전운행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게시판 다녀가 주신 비주맘님, 고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티만 내주고 계시는, 왓떡? 갓떡? 약간 이런 느낌? 예, 점류문 원사장님 계시고요. 방탄소년단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늘도아미님, 착한 데빌 얼마큼 착해요? 궁금합니다. 시오님, 필사마님 있고요. 미남 꽃미남님 계십니다. 포항남자 카마님 잘하고 계시고요. 전라도남자 서글님 잘하고 계십니다. 예, 늑대와 추물님 안전운행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예, 꽃미남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도바히 운전하시는 분은 예, 운동화 꼭 잘 신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 프라비다님 꼭 인사해주러 오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신시아님 계시고요. 초콜릿님, 병아리 아빠, 그리고 댕이댕이댕이 러브댕이님 잘하고 계십니다. 낙동강 오리알님, 가을의 천사님, 오이 요즘 제철이래요. 너무 달달해요. 배고플 때는 오이 하나 아작아작 씹어먹는 것도 좋더라고요. 논사짓는 선비님께서

저는 캐릭터가 와우 뭐야 선글라스 끼고 정장 입고 농사 짓는다고요? 뭐야 아이 진짜 현이님 럼님 솜사탕님 인간승리님 그남자님 박창훈님 개판돈 55원님 오늘 인사하고 추천해 주셨죠 해피님 반갑습니다 홍콩은 마무로님 왔어 나왔어요 신청곡도 다 들려줬는데 추천도 안 누르고 맞을까? 고소민님 행복해서라님 계시고요 CG님 수리아님 수기별님 불타는 감자 어디있니 듣고는 있는거니 예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님 계시고요 맞긴 싫어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맞을까? 라고 하니까 아이고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 근데 제가 그거 알아요? 저도 모르게 맞을까? 할 때 아 보이진 않죠? 아직까? 하면서 손을 살짝 들어 올렸는데 차미슬님, 염님, 하늘 만들어요 하비님, 구리구리동동님, 이관우님, 지성대님, 지우지담사랑님, 욕심쟁이님, 이영수님, 영희님, 나만의 거리님 반갑습니다 고독을 지배하는 자님께서 예, 저희 하늘에서 방송곡은 게시판에다가 신청곡을 하셔야지만 신청곡을 전달해 드립니다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척 해도 예, 게시판에 신청곡 올리셔야지만 전달해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이님 섀도우님 고래 안 나올래 수염을 뽑아뿐다 예, 흰수영구리님 계시고요 논산토기님 논호기님 두목원송이님 쿨님 도쿠님 불사시님 혜주님 귀여운 악마님 여유있는 세상님 오 사진이 정말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 낭만늑대님 김성님 노아님 호연님 DUSW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수 방송국에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그녀와의 데이트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44분 달려가고 있고요. 점심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물욕이 그닥 많진 않아요. 근데 식탐은 어마무시합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병나고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온 와중에 초등학교 5학년 12살, 13살 때 정말 먹는 거에 대한 약간 한이 좀 맺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굉장히 좀 탈나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위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여튼 12살에서 13살 때 저의 인생의 기로점이 있었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병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스트레스로 아주 그냥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저는 순대국밥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해서 오늘 저녁은 순대국밥을 먹어볼까? 아니면 순대볶음? 아니면 곱창전골? 이런 거 먹을까? 이런 고민하면 또 신나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건가요? 저는 아침은 간단하게 비빔밥 먹고 왔거든요. 불고기 비빔밥. 부럽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점심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맛난 거 빨리빨리 고민하시고 빨리빨리 드시러 가세요. 후다닥 드시고 흑장미님 방송 빨리빨리 참여하세요.

이 노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당신께 불러드려요. 언제나 곁에 있어줘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노래에 담아 불러주고 싶어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줘요. 소중한 내 사랑아, 이 노래를 들어줘요. 그댄 오직 한 사람, 자꾸 눈물이 나요. 퇴사비에 당신께 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방송 우리 억장미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거고요. 점심 식사 만나게 하시고 주말 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시간 섹시한 그녀 우리 바다비님과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네, 맞점 하시면서 저와 2시까지 함께합니다. 인연이 덕분에 마성이 달콤달콤해졌어요. 달콤해진 마성의 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딘딘과 유주의 곡 사랑인 걸까, 에이프릴의 네가 좋아 함께 하셨고요. 박하의 25, 21, 박준성의 고래까지 두고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들고 올게요. 오늘도 2시간 신나고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사연남 많이 다녀가 주시고요. 다른 날보다 날이 더우니 네, 시원한 음료 한잔 하시면서 함께해요.

좀 전에 전해드린 박준성이라는 가수는 원래 모델인데 이번에 더 스카웃에 나와서 이승철한테 배우는데 와 노래 정말 많이 들었네요. 와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도 엄청 크고 보조개가 싹 들어가서 너무 귀엽거든요. 필사바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오늘도 또 오시네요. 반가움이 더합니다. 방송복 일복에 인복까지 많으신 장미님 방송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김결의 외사랑 김결 노래가 좋은 게 진짜 많아요. 네.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후 김재환의 바람이 되어줘요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다음 신청곡은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개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나 알려주신 대로 인보이스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 곡 더 올려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좋네요.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노래방 반주 녹음했던 것도 좋긴 한데 본인이 그 녹음을 그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간혹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 신청곡은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거미의 기억상실 동방신기에 믿어요까지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두고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노래방에서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숨이 좀 그 빠르게 부른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요새도 노래방에서 그 녹음할 수 있나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좀 울림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녹음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거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고마워요.

Let me prove that my love is real. I'll give all my love to you.

비즈맘님 다녀가시면서 요새 조선 힙합에 꽂히셨나 봅니다. 조선 힙합의 너의 차선, 도경수의 팝콘 시청해주셔서 이어드립니다.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점심시간이네요. 너구리로 간다니 몰고 가고 후식으로 와일드 바디 먹어야겠어요. 제 최애 아이스크림이에요. 커피 맛과 아작아작 씹히는 초콜릿이 아주 많나요. 이게 뭔가 하고 저 검색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저런 거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먹어갖고 질질 흘러요. 생각보다 좀 크던데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아이스크림 중에 샤벳, 네, 그 뭐였죠? 그 우리 돌림이 아는데, 아 이름도 까먹었다. 네, 여튼 그거 좋아해요. 장미님도 맛점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도 배가 고프긴 한데 방송 중이라 뭘 먹을 순 없고, 네, 방송 끝나면 네,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밥 주고 나니까 밥이 없어서 밥 안 쳐놓고 왔습니다. 쿨의 썸데이, 2PM의 우리 집, 유키스의 만만하니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와우님 맞점하시고 시원한 오후 보내세요.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오늘이 일이 많이 없으면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몸이 좀 무거워요. 좀 쉬엄쉬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날도 너무 덥고 오늘 좀 일찍 퇴근해서 쉬는 날 되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정학영의 너무 예뻐, 송연의 인터페이스, 트리플 S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듣고 일찍 퇴근하는 날 되시길 바래요.

3시간 신청 후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2시부터는 이쁜 돌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신청곡 마감선 위로 이쁜 돌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신청해 주신 인두고의 여름아 부탁해 흐르고 있고요. 코요테의 콜미 신화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더운 여름 노래처럼 시원하게 보내세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행복해져라님 다녀와 주셨어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직원이 샌드위치를 사와서 커피랑 먹고 왔네요. 점심을 너무 부실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과일을 드시더니 오늘은 샌드위치예요. 이제 같이 점심 먹을 날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네요. 아, 그렇군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국 방송하는데 출근은 안 하시지만 오실 거죠? 장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점심 꼭꼭 챙겨 드세요 하시면서 저희 그 방송국 스튜디오 자유 게시판에 공지해 보면 이거 살짝 수정해야 되는데 그 개국 방송 16일 날 시간표 올려져 있어요. 아직 시간표를 넣을 수가 없어서 오늘이 지나야 넣을 수 있어서 네 그렇고요. 그 일단 올려놨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내일까지 저 받고 있거든요. 네, 내일까지 여러분들의 목소리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축하 인사 해주셔도 좋고 환우루스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셔도 좋으니까 또 간단하게 녹음해서 네, 보내주시면 아마 제가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12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모두에게 전해드리겠어요. 자, 우리 행복해져라님 신청곡 지구인 뮤직의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온다 태평의 사라진 기억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읽지도 못하는 거야. 기프트의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여행이라는 곳까지 지구인 뮤직 빼고는 노래가 다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함께 잘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방송이 네, 저녁으로 바뀌었어요.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거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예쁘고 착하고 깜찍하고 섹시하고 예뻐서 너무 예뻐서 그만 좀 예쁘라고 말해주고 싶은 우리 예쁜 돌림과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센치신님 듣고 계시나요? 전에 못 들려드렸던 거북이의 사계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앞전 방송 흑장미님 아주 마성의 목소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면 드시면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 이쁜 돌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늘우수 방송 발음이 안 되네요. 저희 하늘우수 방송국에서는 낚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하시면은 대화창에 입질이 떴습니다. 맞나요? 그 문구가? 입질이 옵니다인가요? 클릭하시면 어종별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 이상이면 하트 하나를 준다고 하네요. 마음에 드는 자키에게 선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 이벤트 하니까 놀러오세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내뱉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휴, 또 차가 막히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차가 막힌다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 집안일이 많다고 투덜거릴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함께 식사할 가족이 없어서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불편한 일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차가 막히면 답답하고, 일이 많으면 지치고, 책임이 무거우면 힘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불편한 뒤에 숨어있는 감사한 이유도 함께 떠올려보면 좋겠네요. 차가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죠? 어쩌면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운전하며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조금 막히는 길 위해서도 마음만은 여유롭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 한우루스 방송국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햄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배우 이지아님을 건드렸네요. 오늘도 신청구 사연 올리기 힘들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마음에 드는 일만 하면서 살 순 없습니다. 자, 이지아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바오님이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들려드립니다.

네, 꽃미나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님. 잠깐 시간 내서 에어컨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간당간당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그래도 좀 시원하지만 그 한참 더울 때는 정말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계절이 곧 다가오죠. 빨리, 지금 너무 비쌀 테지만 그래도 간당간당 고장이 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꼬미나님 오늘도 선물 감사하고요.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왜 샤워를 할 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춘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집니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고민, 패션, 진로에 대한 부담까지 아이들 스스로도 마음이 복잡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욕실은 집안에서 몇 안 되는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마 아빠의 잔소리도 잠시 멈추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욕실이라는 곳은 울림이 좋아서 평소보다 노래가 더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욕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가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하죠. 어쩌면 샤워 중 들려오는 노랫소리는 아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너 뭐하니? 위치에서 뛰어오게

지금은 한창 프로야구가 극성이지만 예전에는 이 드라마를 보고 완전히 농구가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 다들 기억하시나요? 장동건, 손지창 나왔던 드라마인데 밖에서 지금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미진이가 듣고 있습니다. 미진아 안녕? 자, 마지막 승부랑 그리고 너만을 느끼며 상상 속의 너까지 듣고 옵니다.

오늘도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자, 햄버우님 닮아가고 있는 중이죠? 꺄악! 신예은보다 예쁘고 노래 제목처럼 착해 빠진 이쁜 돌림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쁘고 착해 빠지긴 했습니다. 대화방에 지금 고기 이벤트, 그러니까 고기 낚시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보니 제가 클릭을 막 여러 군데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마지막 승부 나가면서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소연의 노래, 그리고 이유의 노래, 그리고 소유의 노래까지 함께 듣도록 합니다.

제가 필사마님 사연을 소개해놓고 우리 콩치님 신청곡을 들려드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신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도 잡아야 되고 노래도 올려야 되고 멘트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카톡 대답도 해야 돼가지고요. 정신 사나워라. 자, 콩치님 사연

시간에 지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필사마님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마취를 했었는데 오후 1시에는 풀린다고 해서 오후 1시 20분이 되어서야 풀리긴 했어요. 근데 마취약 맛이 느껴지고 마취도 덜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냉면 한 그릇 땡겼습니다. 물냉면 육수에 비빔냉면 스프를 넣어서 먹었는데 너무 짜서요. 밥도 말아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짰대요. 요새는 육수도 잘 나오고 비빔냉면 스프도 잘 나오니 따로따로 해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쁜돌님 오늘도 반갑고요.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해피하고 편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착하시죠? 참 정성스럽게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비빔냉면도 물냉면도 정말 시원하게 잘 넘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은 싱겁게. 우리 꽁치님 늘 건강하시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자, 필사마님의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람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소개시킨다는 일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가장 오래된 내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지금의 내 사람을 보여준다는 건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삶에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친구에게 소개한다는 건 단순히 인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한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고 있는 내 친구 앞에 소중한 사람을 소개해준다는 건 그만큼 깊은 신뢰와 애정을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은근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 두 명이 서로도 좋은 인연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로 스며들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끼는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어지는 건 아닐까 싶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오랫동안 아껴온 내 친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내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는 가장 따뜻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돌멩이 방송이라고 돌멩이 신청해주신 행복해절아님 오셨습니다. 이쁜 돌림 안녕하세요. 맞잠은 하셨나요? 오후가 되니 되게 졸립니다. 출근할 날도 며칠 안 남다 보니 밤에 고양이랑 늦게까지 놀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살짝 졸리기도 합니다. 이쁜 돌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 우리 행복해절아님은 적응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양이랑도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보내시고 가족들과도 여유가 있으실 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신청하신 곡 세 곡 다 준비합니다.

두 개의 신청곡 사연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우님 신청곡과 그리고 뒤늦게 올려주신 닉네임이 안 보이네? 잠깐만요. 아, 소금제님. 네, 소금제님 사연까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와우님 사연 먼저 전해드릴게요.

드려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돌림.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늘은 시원한데 해난 곳은 뜨겁네요.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좀 쉬었다가 청소를 해야겠어요. 방송 감사히 듣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떼굴떼굴 돌림 하셨는데 와우님 지금 대화방에서 한참 열심히 제가 노래를 준비하다가 와우님 그 대화창에 쓰신 글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참 센스가 만점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는 거 해서 드시고요. 신청하신 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례가 되는 일인진 알지만 우리 와우님 신청곡으로 제가 사연 하나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소금제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림. 제 대화명은 처음이실 겁니다. 밖에서만 늘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청곡을 꼭 해야겠습니다. 왜냐고요? 악마님과 까까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CJ님들 그리고 청란 다녀가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3주 전까지만 해도 화수는 등산 산매경에 빠져서 그 좋아하던 낚시도 2년 가까이 끊고 지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하산길이든 종주길이든 참하고 순수한 사연과 온 세상을 울리는 맑고 밝은 멘트 탓에 안전 사고 한 번 없이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었답니다. 작년 경험을 해보니 7월, 8월은 자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6월부터는 다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이렇게 청남만 다녀갑니다. 특히 악마님은 해지고 어둑어둑해질 때마다 지친 몸을 추스르게 해주신 1등 공신, 그리고 까까님은 하산 후 맛난 걸 먹도록 대화명으로 유혹하신 분. 이런 사연에 이쁜 돌림이 빠지면 아쉬우시죠? 진짜 이쁜 분이실 거야 하면서 볼륨 높이게 하는 공로가 큽니다. 듣고픈 공도 있어서 방송 타는 김에 두고 갈게요 라고 하셨네요. 정말 정성이 가득한 사연입니다. 소금제님, 오늘은 무얼 하고 계십니까? 등산하고 계시나요? 낚시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사연 다녀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 좋은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제님의 신청곡을 마지막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신없이 낚시도 하고 그리고 신청곡 사연도 받고 감사하게 선물도 받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목요일 오후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이름 한 번만 더 불러주고 미진아 사랑해. 자,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고요. 몽니가 부르는 회상이라는 곡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청곡들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템포나 뭐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곡들이 아마 섞어서 나올 거예요.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내 곡이 먼저 나오지? 왜 내 곡은 안 나오지? 제 스타를 아시면서 드디어 제가 주말까지 바쁘게 생겼습니다. 오늘 가게 나가서 김치를 담그고 왔는데 간만에 외출이라 그런가요? 덥기도 하고 또 기분이도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분이는 요즘 어떠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네,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밝은 목소리죠. 그 밝은 목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요. 뭐라 그럴까? 막 사람을 살살 녹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상큼한 방송 잘 들었고요.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충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매년 찾아오는 음성의 축제죠. 품밥 축제가 내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서부터 자기 뭐 먹을 거야, 어디 갈 거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갈 마음이 없는데. 네, 아무튼 요즘 또 축제하는 곳도 많잖아요. 주말 가족분들과 여행 다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남은 한 주를 또 열심히 달려야겠죠. 한 주를 이제 수요, 목, 금 3일 남았네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이준영의 널 그리며. 목소리가 박남정하고 닮았어요. 그래도,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른 것 같더라고요. 선곡입니다. 우리 햄바오님께서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두 글자의 가수로 해서 비슷한 템포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나연이 탈락. 나연 탈락. 템포가, 팝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팝은 다음 템포 때 전해드리고요. 저 짝에, 윗짝에. 누구죠? 아,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규빈 곡이 있어요. 규빈 곡과 해서 세 곡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난 나니까, 그죠? 악마는, 선곡으로 전해드리는 템포를 맞추다 보니까 웃잘 수가 없어요. 안 맞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 곡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규빈 곡으로 해서 세 곡을 듣고, 다음 템포에, 나연 곡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햄버거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으니까 물고기 많이 많이 잡았죠? 열심히, 물고기 잡아서, 저장해 놓으세요. 아셨죠?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노래 좀 길게 듣고 나왔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고요. 몸이 무거워요. 제 몸도 무거워요. 그중에 배가 한몫을 차지합니다. 오랜만에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더니 아직까지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뭔가 그 허한 느낌 아시죠?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 주전부리가 막 생각나는. 그래서 퇴근 에어컨이라 볼라고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컨디션이 별로고 몸도 무겁고 해서 오늘 업무는 끝이군요. 그래서 에어컨 보려고요. 새로 구매하실 건가요? 에어컨. 근데 보통 에어컨은 겨울에 사면 더 저렴하다 하지 않나요? 여름에 사면 더 비싸다고 하던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여름에 정말 이 더위 이겨내려면 선풍기 하나 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꽃미남님께서는 더운 날씨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나만큼은 시원하게 있는 게참 좋겠죠? 네, 에어컨 좋은 걸로 보시고요. 몸이 무거우니까 소화도 좀 시키시고, 많이 드셔서 무거운 건 아니죠? 그냥 컨디션이 좀안 좋으니까 몸이 쭉 늘어지면서 무거워 보일 거예요. 좀 쉬면 괜찮을 겁니다. 네, 청해주신 거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을 좀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더디게 사연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퇴근 알람 악마님. 오늘은 정식 칼퇴근님입니다. 퇴근하면서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사연 우리 행복해자라님의 사연입니다. 저 혼자만 여유가 있나 봅니다. 아니, 악마님 안녕하세요. 종일 팅자팅자 놀면서 사무실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네, 팅자팅자 노는 사람 대화방에도 몇분 계십니다. 같이 놓으세요. 네, 사무실 정리는 깔끔하게, 대화방 대화는 깔끔하게. 오늘도 퇴근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출퇴근하시고요.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청해주신 걸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요새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쁘네요. 대문 앞에 택배 온곳 사진 문자로 왔네요. 얼른 택배 정리하고요. 잠시 더 대기하다가 밥 먹어야겠어요.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대문 앞에 택배 왔소! 택배 왔소! 이런가요? 네, 택배 뭐 만난 걸 시키셨을까? 얼른 정리하시고 저녁도 만나겠죠.

챙겨 드시고요. 청해 주신 곡중두곡 남았네요. 저 위짝에 빠른 템포가 있어서 같이 세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꿈꾸는 마음으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뿜뿜 잘 들으셨죠? 남은 두곡 전해드리면서 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루미 선데이님께서 또 청해주신 곡세 곡이네요. TV를 켰는데 라디오를 켜야죠. 라디오를 켰네. 악마님의 방송이네. 오케이, 오케이. 춤추면서 안전운전하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꼭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한때 기업의 CEO로서 일론 머스크와, 머스크 왕, 젠슨 황흥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말 한마디에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결렬하게 요동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화려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소소하게 밥 얻어먹는 즐거움에 감사하고요.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 더위까지 공짜로 먹었나 봅니다. 더위 사냥 700원인가요? 800원인가요? 더위 사냥 돈 주고 드셨어야죠. 악마님은 이 무더운 날씨에 절대 저처럼 공짜 더위 드시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 오늘 공짜 아이스크림도 얻었고요. 저녁 묵은지 갈비찜도 얻었고요. 감자탕도 얻었고요. 이한모 뭐 열심히 설거지 해가지고요. 몸으로 때웠더니 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주까지 하라네요. 알바비는 안줄 테니까 먹을 걸 가져가래요. 그냥 한 11시 정도에 나와서 좀 도와주고 저녁 먹고 가면 돈 굳잖아. 얼마나 좋아 이러는데 그것도 뭐 나쁘질 않는데 집에서 뒹굴뒹굴만 하다가 잠깐 나갔다 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가는 도중에 산딸기도 있어서 산딸기도 땄어요. 특히 여름철 상한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여름철에 이따 먹어야지 하면서 뚜껑 닫아놓고 실내에다 놓으면은 금방 시더라고요. 특히 두부 들어간 음식은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음식 드실 때 우리 여러분들 또한 조심하시고요. 우리 코만구치님 가오가 있지. 맨날 공짜밥만 드시지 마시고요. 한번 쏘세요. 쏘 김밥? 김밥 천국? 마음대로 골라봐 하는데 요즘에 김밥 천국도 기본이 5,000원부터더라고요. 4, 5,000원부터 하더라고요. 햄버거도 10,000원인데 그럴 바엔 차라리 식당에서 밥한 공기 10,000원 주고 먹는 게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김밥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김밥은 뭐 속에 재료가 얼마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금액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막 7가지 들어가가지고 뭐 4,000원, 5,000원 받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한 4, 5가지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엄청 조그만하게 썰어놔가지고 우리가 아기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걸 막 4,000원 막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코만고치님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울 땐 더위 사냥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햄바오님께서 다시 한번 다녀오셨어요.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우리 바오님도 대화방에서 열심히 고생이 많은데 고맙고요. 청해주신 곡 제가 잠깐 바꿨습니다. 들어봐요. 괜찮아요.

네, 소금진님께서 악마님 좋은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전해드렸지만 그래도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한번더 다녀갑니다. 네, 전 사연이 3일 밤을 새워서 지우고 또 지우다 완성된 거라 악마님 사연은 길지도 않고 의미도 부족하지만 알아주리라 생각하면서 한 곡만 청해봅니다. 산행할 땐 이리 천국이 수북이 쌓일 줄 몰랐거든요. 천국 소개될 쯤엔 다시 비트 있는 곡으로 시간일 테니까 치재훈의 우울증을 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전해드렸어요. 잘 들으셨다고 하니까 저 또한 감사합니다. 백곡 같은 한 곡만 청해 봅니다.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두세 곡 여유 있게 올려주세요. 템포에 맞춰서 제가 전해드리니까. 네, 오늘 산행 무사히 잘 다녀오신 거죠? 네, 발이 아프실 텐데 미지근한 물에 발도 좀 담그면서 피로를 쏴악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만님. 청소하고 사연 남겨요. 오늘은 아이들이 늦게 와서 마음에 여유가 있네요. 좋다. 오늘 김치 담그신다고 애쓰셨어요. 열무김치 저도 먹고 싶다요. 맛저녁 하시고요. 악마님도 감사합니다. 생유 이셨는데 시댁에서 뽑아온 거라 얼마 되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다듬고 조리고 엄마가 담근 거죠. 네,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저녁에 먹어야겠어요. 우리 와우님도 저녁 맛나게 드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고요.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 정인이 엄마께서 다녀가셨는데 청곡을 미리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수정하셨네요. 제 방송은 템포에 맞춰서 전해드리다 보니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어서 추곡까지 엔딩으로 전해드릴게요. 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 가지고 나올게요. 다음 방송 예나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충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7시가 됐어요. 월요일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왠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화요일이 되면 또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화요일은 가장 일상다운 날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말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가득한 날도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담겨있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장을 보고 가족들과 안부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맛있는 저녁을 드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막 퇴근길에 울은 분도 계실 텐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따뜻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6월 9일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예쁜 목소리 우리 양반님과 잠시간 함께 하셨어요. 무려 3시간 동안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인사 전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바통 이어받아서 9시까지 여러분 손 꼭 잡고 함께 해볼게요.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www.indive.co.kr

KR 접속하시고요. 로그인 하신 후에 우리 왼쪽에 보시면 메뉴바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랭킹 부분의 실시간 카테고리 들어오셔서 하늘호수 방송국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는 공간 문 열어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어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인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기다려 볼게요. 퇴근길에 가만히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죠.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집중하는 사람,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 장바구니를 들고 저녁 거리를 사가는 사람, 그리고 버스 창밖만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까지 모두 다른 하루를 보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겠죠. 누군가는 고객을 만났고 누군가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고 집으로 향하는 시간. 그래서 저녁 7시는요, 수고했어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나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1일에게 티켓팅 성공하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착석까지 완료하셨다는 우리 필사마님의 사연인데요. 오늘도 저녁 7시에 열리는 드림 콘서트 오늘도 티켓팅 완료, 앞자리 착석도 완료. 2시간 감사히 즐겨볼게요. 예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말이죠. 이런 사연을 만나면 괜히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이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도 하나하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먼저 김겨울이 부르는 내 사랑 내 곁에. 제목만 들어도 따뜻함이 전해지는 곡인데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예요.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이어지는 도요한의 늦은 남부. 이 노래는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문득 생각나는 추억 속 인연들에게 건네는 편지 같은 노래예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비가 부르는 이제 남겨. 이 노래는 이별의 슬픈 날을 이야기하기보다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느낌의 노래예요. 아쉬움도 있지만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신청하신 세 곡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그리고 추억,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앞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들을 노래 지금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세훈이 함께하는 지금 시간 7시 43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꿈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저녁 식사도 챙겨 드시고 걷기 운동에 실내 운동까지 마치셨다니 정말 알찬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물한 주전자 올려놓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이 시간,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몰랐던 피로도 그제야 느껴지고 동시에 오늘도 잘 보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꽁치님의 사연에 있다 보니까 저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 원하는 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라도 아무 걱정 없이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쉬어가는 시간 말이에요. 오늘 신청해 주신 곡들도 그런 편안한 밤과 잘 어울리는 노래들입니다. 핀톱의 조용필처럼. 이 노래는요, 제목부터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끌었던 곡인데요.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대표하는 조용필에 대한 존경과 음악에 대한 꿈을 유쾌하게 담아낸 노래죠. 팬텀 특유의 감성과 재치가 녹아있는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곡이죠. 쿡쿡.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대요. 우리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목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곡이에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 듣기 좋죠.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는 탄 그리고 윤요셉의 마치 어제의 일만 같아서 라는 음악을 신청하셨어요. 지나간 추억을 담담하게 떠올리게 하는 노래인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듯이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소중한 장면 하나쯤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예요. 저녁밥 먹고 걷기 운동도 하고 실내 운동도 하고 물 끓이기까지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운동으로 몸도 가볍게 푸셨으니까 이제는 음악으로 마음까지 편안하게 쉬어가 주세요.

아니, 아니, 이게 누구야? 어우, 얼마만에 뵙는 걸까요? 우리 엉님께서 오랜만에, 진짜로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모처럼 여유가 생긴 저녁이에요.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이 오랜만이라 어색합니다. 수박도 한 접시 비우고 옥수수도 뜯고 있어요. 물론 귀는 예나님께로 열어둘게요. 잘 들으면 쉴게요. 운동 가야 하는데 엉덩이가 오늘따라 무거운데요? 걍! 찔까요? 이렇게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사연을 읽는데 벌써 여름 저녁 풍경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시원한 수박 한 접시에 옥수수까지 준비해 두시고 모처럼 찾아온 여유를 만끽하고 계시는구나. 바쁘게 지내다 보면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한 시간이 조금 어색하다는 말씀에 괜히 공감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 말이에요. 오늘만큼은 시간을 알차게 써야지 보다는 잘 쉬어야지 가 더 중요한 저녁일 수도 있겠어요. 운동을 가야 하는데 엉덩이가 무겁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운동은요, 가기 전까지 가장 힘든 법이죠. 막상 운동을 신고 밖에 나가면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파와 의자는 왜 그렇게 사람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수박도 드셨고 옥수수도 드셨으니까 가볍게라도 몸을 좀 움직여주면 더 개운한 밤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처럼 찾아온 여유를 누리는 것도 운동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은 남이 시키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장으로, 담요를 덮으면 음악 속으로. 어떤 선택이든 오늘 저녁은 충분히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은 우리 스위트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폴 예나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어제요, 오늘도 7시에 오셨네요. 저녁은 미리 한 술 드셨어요. 대표님이 방문했다고 타이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이틀 더 숨막히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연장근무 마치고 퇴근길에 세운단 한 자리 착석합니다. 방송 힘내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녁 7시 방송에 자리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하루의 끝자락 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힘나는 거 있죠. 오늘은 대표님 방문이 있으셨다고요? 평소보다 더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업무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괜히 시간도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연장근무까지 끝낸 뒤 퇴근길에 방송을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틀 더 숨막히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벌써부터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잘 버텨보자 하는 마음도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근길만큼은 잠시 업무 생각 내려놓고 음악과 함께 쉬어 계셨으면 좋겠어요. 바쁜 하루를 보낸 뒤에 듣는 노래 한 곡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줄 때가 있으니까요. 신청해주신 노래, 오늘 밤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에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 청량한 여름의 설레임을 담고 있는 곡이고요. 듣고 있으면 무더웠던 하루도 조금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인드유의 안녕 여름밤.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싶은 저녁에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퇴근길 창밖 풍경과 함께 들으면 더욱 감성이 살아나는 노래죠. 그리고 소각소각의 한여름밤의 이야기. 제목처럼 여름밤의 추억과 낭만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바쁘게 흘러간 하루 끝에 잠시 여유를 선물해주는 노래입니다. 대표님 방문으로 긴장 가득했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틀 정도의 일정도 무사히 지나가길 응원하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들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신청곡과 사연은 우리 황태자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신청합니다. 라고 짤막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곡들을 보니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명곡과 최근 세대의 감성이 담긴 곡이 함께 자리하고 있네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추억을, 또 다른 세대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전해주는 노래들일 것 같아요. 먼저 고효진이 부르는 나만의 슬픔이라는 곡은요, 원곡이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온 90년대 대표 발라드 곡 중 하나죠. 애절한 가사와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으로 고효진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화제가 되었던 명곡이기도 하죠. 특히 후렴구의 짙은 감성이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함께 하실 노래도 리메이크 곡인데요. 김재중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 라는 곡은 원곡가 송경민의 대표 발라드 곡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2000년대 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심과 그리움을 담아낸 노래인데요. 김재중이 리메이크하여 원곡의 애절함은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섬세한 감성을 더해 또 다른 매력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허용별의 고민 중독을 신청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 선곡으로 허용별의 목소리는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원곡을 가지고 왔어요. QWER의 고민중독이라는 노래로 대신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큰 사랑 받으며 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자리 잡은 곡이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설레임과 고민, 그리고 청춘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며 공감을 얻었는데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밝은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어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발라드부터 청춘의 감성을 담은 밴드 음악까지 오늘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곡이 준비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전해드려 볼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하셔도 안 돼요. 아셨죠? 노래 한 곡이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곡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노래들이에요. 먼저 전해드릴 노래는 조성모가 부르는 아시나요? 라는 곡 골라봤어요. 2000년대 발표 당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조성모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애절한 멜로디와 절절한 가사 그리고 조성모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져서 지금까지도 명곡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특히 당시 화제가 됐던 뮤직비디오와 함께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어지는 노래는요, 심교선이 부르는 부디라는 곡을 골라봤어요. 담담한 듯 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전하는 곡이에요. 심교선반의 섬세한 목소리와 시적인 가사가 어우러져서 듣는 뒤에 마음을 천천히 물들이는데요.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건네는 따뜻한 인사가 담겨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문득 지나간 추억이 생각나는다. 혹은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저녁이라면 더욱 마음 깊이 다가올 두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그리고 심규선의 부디 이어서 듣고 올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참 다양한 하루들이 모였어요. 대표님 방문으로 긴장 가득했던 하루를 보내셨던 분도 계셨고 모처럼 찾아온 여유를 수박 한 조각과 함께 즐기신 분도 계셨어요. 퇴근길에 앞자리 착석을 외치며 드림 콘서트를 찾아주신 분도 있었고 좋은 노래와 함께 하루를 정리하며 인사를 건네주신 분들도 계셨죠. 누군가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음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밤이에요. 오늘 신청해 주신 노래들 속에는 추억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청춘의 고민도 있었고 여름밤의 감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들만큼이나 소중한 여러분의 이야기 덕분에 오늘 방송도 더 풍성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화요일도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남아있는 걱정은 오늘 밤에 잠시 맡겨두시고 좋은 기억들과 음악의 여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주 여러분 다시 만나러 올게요. 다음 방송 우리 키드님과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예나였어요. 빠이빠이.

와, 깜짝이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입니다.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서 뭐가 잘못된 건가 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예나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사실 목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 그래도 뭐 여러분들 신청곡은 다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입니다. 6월 첫 둘째 주죠. 선거가 끝났으니까. 아무튼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쉬었는지는 좀 오후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예상 외로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어요.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옥주현의 사랑한단 말 못해 그리고 티아라의 크라이 크라이 전해드렸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전보다 몸 상태는 나아지셨는지 많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몸 상태가 이제 방송을 타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협탁 같은데, 협탁 있잖아요. 침대 옆에 놓는 그런 협탁에 종아리 그 발 부분을 이렇게 살짝 스쳤거든요. 긁혔죠. 긁혔는데 뭐 처음에는 잘 아물고 다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덧났어요. 그게 그래서 2차 감염이 돼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치료하러 또 병원을 다닙니다. 근데 그 병원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동네 그냥 의원이었거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치료를 한번 해보고 영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는 정말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잖아요. 긁힌 다음에 그게 그냥 덧난 거니까 뭐 굳이 전문 피부과보다는 그냥 아니 일반 의원인데 피부과도 하는 그런 의원이어서 그리고 또 회사에서 가깝고 그래서 잠깐 다녀오고 막 그러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약도 계속 먹고 있고 지금 약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목이 좀 쉬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상태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그래요. 이승철의 소리쳐 그리고 허각의 언제나 그리고 손승연의 물들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필사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그리고 허각의 언제나, 손승연의 물들어까지 이렇게 세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수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장 근무하고 밥 한 살 뜨니 배는 부르고 몸땡이는 콕콕 대서 움직이는 것도 싫고 숨만 쉬고 있는데 또 시간은 잘 가고 내일도 연장 근무인데 정말 출근하기 싫은 그런 밤입니다만 방송 잘 들으면서 하루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게참 쉽지 않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예전보다 밤낮을 바꿔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람이 항상 있길 바랍니다. 정키에 바라지 않아 그리고 카더카든의 내일의 우리 이지훈의 해바라기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키의 바라지 않아, 그리고 카더카든의, 카더가든의 내일의 우리, 그리고 이지훈의 해바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렇게 제가 거의, 모니터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래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잠깐 물한 모금만 먹고 와야지 했는데, 이 멘트, 그걸 안 내려놓고 그냥 가는 바람에 다음 노래가 잠깐 나왔었는데, 참, 희한해요. 꼭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신청곡 게시판에 체리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조금 앞부분이 나갔죠. 이어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소방차의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전해줘. 참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감이 됩니다. 아무튼 너무 잘 들을게요.

네, 체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어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줘. 이렇게 두 곡 함께 전해드렸고요. 글쎄, 참 빨라요, 그쵸? 신청곡 게시판에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드님. 컨디션 별로고 그래서 오후 3시에 퇴근했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 날도 필요해요. 사실 오늘 나에게도 필요했던 시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거의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 거라 그렇다고 또 결방을 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꿋꿋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한 상황 그리고 어떤 이야기, 그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괜히 막 엉뚱한 막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혼자 막 머릿속으로 일하면서 참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차라리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무튼 편히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딘딘 유주의 사랑인 걸까? 사랑인 걸까? 루나 솜사탕 에이프릴 그리고 니가 좋아, 이렇게 두 곡을 선곡해 주셨습니다.

네, 꽃미남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딘딘 유즈 사랑인 걸까? 그리고 저게 원래 좀 굉장히 많죠. 루나 솜사탕 저거 어디 갔지? 네, 루나 솜사탕 에이프릴의 네가 좋아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그 위로는 우리 꽁치님께서 튜올립과 함께 다녀와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키드님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이 이빨 떼운 거 떨어져서 치과 병원에 갔는데 옆에 이빨도 약간 썩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치료받아서 깎아냈는데 다음에 갔을 땐 그쪽 부위에 아픔이 느껴지면 신경치료 들어가야 하고 아니면 그냥 떼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이빨 관리에 충실히 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흔들리는 이빨 때문에 양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7월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한 뒤에는 더더욱 이빨 관리에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에 취약할 수 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키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고 시원하고 행운이 깃드는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이 관리가 참 힘들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까지 안 해놨는데 지금은 뭐 치실도 사용하고 치간 칫솔도 사용하고 그리고 왜 오토픽인가? 그거 물로 이렇게 닦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끼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충치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가요. 스케일링 하러 제가 원래도 이번에 7월 달에 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하죠. 여운의 매일 너를 불렀어 그리고 지하의 그녀를 사랑해줘요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일리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이렇게 세 곡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신청곡이었습니다. 새 곡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무쪼록 관리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스텝 아연님도 다녀가 주셨습니다. 기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벌써 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일하면서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방통대 기말시험이 있다고 하니 공부하라 하셔서 공부하면서 시간 보내요. 감사하네요. 공부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할 땐 알겠다가도 다시 보면 또 새로워요. 그래도 남은 기간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 좋네요. 시험 치고 나면 쌤들한테 커피라도 싸야겠어요. 내일이 수요일이네요. 한 주의 절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비 오고 날씨가 맑은데요. 남은 한 주간도 기분 좋은 날 되세요. 건강 잘 관리하셔서 아프지 마시고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배려를 해주시네요. 참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꼭 커피 한 잔씩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모로 사실 올해는 좀 뭔가가 좀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CIST 그리고 SES의 꿈을 모아서 하울의 앵무새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스텝 아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I. Stay 그리고 S.E.S의 꿈을 모아서 하울의 앵무새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10시 27분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흑상민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간만에 뵈요. 날이 서늘하니 좋네요. 올 여름은 덥다고 하니 건강 더 유의하세요. 그러게요. 많이 덥다고 했는데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알레프에 역시 이렇게 될줄 알았지? 그리고 라니에 그리워하면서 지낼게. 김재환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세 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박정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알레프의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리고 라니의 그리워하면서 지낼게. 김재환 어떻게 될까. 세 곡 함께 전해드렸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8분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라니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라니님 앞으로 신청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결의 내 사랑 내 곁에, 그리고 태아의 오래된 기억, 노을 이사오의 사랑이 끝나도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9분이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글쎄 뭐 다다음 주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더 나아지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고마웠습니다. 일단은 엔딩곡으로는 멜로망스 김민석의 은하수 그리고 화이트의 화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을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요뮤직앤의 키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무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약간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좀 뭐랄까 습해진 저녁이 되면서 점점 오후 늦게부터는 좀 습해지는 게 한바탕 비가 휙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살짝 안 그래도 무거운 몸이 살짝 더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나기 왔어요? 언제요? 언제 왔지? 날씨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게 흐려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대체적으로 컨디션이

다들 멜렁멜렁한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예, 전 시간 고생해 주신 우리 키드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컨디션이 우리 키드님도 안 좋으신가 봐요. 오늘 대체적으로 그런 날인가 싶을 만큼 다들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요. 또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컨디션 좋게 예, 컨디션을 마시고 만나야 되나? 우리 이따가 아니 다음에 또 만나요. 이따가 또 만나면 안 되지. 편안하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출발해서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아, 공지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미 다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6일날 개국방송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계속 안내 드리긴 했는데 내일까지죠.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하시면서 신청란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오늘 에어컨 샀어요. 와, 드디어 삼성 에어컨 스탠드랑 창쪽 에어컨 두 개 샀지용. 할인받아서 오늘이 상품권 플러스 할인 215만원 샀어요. 수빈이가 바빠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설치하기로 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신나.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아, 진짜. 너무 좋겠네요. 에어컨 바꿔야 된다고 하시더니 드디어 에어컨을 사셨군요. 올여름 조마조마 했는데 그래도 사고 나니까 뭔가 하나 그 큰 걸 해결한 것 같은 느낌 들 것 같아요. 이제 올여름은 시원하게 보내는 것만 남아있겠네요.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 고유진의 너 하나만,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그리고 SES의 달 끝까지 이렇게 세 곡 준비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곡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 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신청란에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뽕치님.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저당 라떼 한 병 이제 마셔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 허기져가니까 치토스 하나 터서 먹어야겠네요. 내일은 죽순딸기 마지막 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징글징글하게 한 달 더 넘게 따러 다녔습니다. 요새는 주간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어서 밤에 빨리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조절 안 하더라도 늦게 자보려고 합니다. 아마도요. 오늘도 깊은 밤 시간 방송 힘내서 하시고요. 커피와 쿠키, 과일 등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저 먹으라고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같이 마셔요. 뭐든지 아무리 맛있는 거가 있어도 혼자 먹는 게 제일 맛이 없다고 하죠. 같이 다 같이 여럿이 있어야 맛 없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꽁치님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김현성의 다시 사랑하려 해, 조장혁의 빗속에서, 그리고 강균성과 김장훈이 부르죠. 허니라는 곡 주셨어요. 허니라는 곡부터 준비할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김현성 씨의 노래죠. 다시 사랑하려 해. 우리 공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잠을 설쳐서 그런가요? 낮에 자는데 계속해서 친구가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깨우더라고요. 나중에는 비몽사몽 하다가 깼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약속을 잡긴 잡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완전히 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천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를 이천까지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오늘따라 몸도 무겁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귀차니즘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날씨를 보니까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은데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소나기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하긴 하는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헛헛한 느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뭔가를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였지? 라면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뭐였지?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러다가 그냥 하루가 그냥 가버렸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 있지 않나요? 뭔가를 꼭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는 날. 오늘이 저한테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러브홀릭의 슬픈 영화라는 곡 지금 흐르고 있고요. 라디의 노래 동화 여한의 이제는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 두 곡 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와우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멘트 타임이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님. 오랜만에 사연 올려요. 잘 지내셨죠? 저도 매일 같은 일상으로 보냈답니다. 늦은 밤 방송 감사해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도 힘내세요. 나니님, 라차차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우리 와우님은 볼 때마다 우리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이러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오랜만이야. 그 자주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그런 사이죠. 비록 몇달 만에 만나도, 1년 만에 만나도, 뭐한달 만에 만나도 늘 반가운 우리 와우님, 귀연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험하게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다비치의 그대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언제 만나죠?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전까지가 멀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동네보다 공원이 더 멀었어요. 근데 거기가 좋았던 게 말 그대로 뒷산처럼 해서 산으로 강교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도 낮에 안 다니고 밤에 다녔어요. 밤 10시, 11시 이때쯤 나가서 새벽 2시 이때쯤 내려오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은 강교 호수공원으로 가는 길목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낮에는 잘 안 다니게 되고 누가 가자고 하면 가겠는데 이게 낮에 다니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꼭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밤만 되면은 예,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저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 오면은 밖에 괜히 미친 사람처럼 밖에 나가고 싶고 청개구리처럼 괜히 비 오는 거 싫어하는데 괜히 나가고 싶고 밤 되면은 갑자기 산책하고 싶고 그래요. 뜬금없이 좀 청개구리일까? 근데 이게 낮에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낮에는 진짜 햇볕을 많이 쏘이거나 하면 물론 땀도 나지만 기빨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밤에 다니는 거를 예, 좀 좋아해요. 우리 신정란의 철님 다녀가셨죠?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새로 나온 곡으로 준비할까 하고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김재환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준비해드릴게요. 검은 망토? 예전에 우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아,
1: 검은 망토? 망토 없어요.
0: 캐걸조로?

마이티 마우스의 이 톡톡이라는 노래는 되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김범수 씨가 피처링한 노래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 노래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래거든요. 딘딘과 소야가 부른 노래였고 그 전에 소야가 또 마이티 마우스랑 같이 부른 노래도 있고 톡톡이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나고 기분 업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39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호로스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올빼미는 올빼미예요. 밤에 다니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엄청 혼났어요. 우리 오랜만에 만난 와우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일단 밖에 나가는 것부터 우리 철님은 신났어요. 내가 혼나니까 아주 신나셨어요. 이게 밤에 나가는 거는 익숙한데 낮에 나가는 거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낮에 나가는 거를 습관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 와우님 만나면 우리 와우님 덕분에 저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 봐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선캔 모자 쓰면 돼요. 선캔 모자 앞에 이렇게 딱 내리는 거. 저 예전에 그런 거 잘 쓰고 다녔거든요. 선글라스도 위로 그냥 선캔 모자 쓰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깜깜하니까 그거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오늘 제일 무서운 분을 만났어요. 와우, 와우님이다. 맨날 이랬는데 와우, 와우님이다. 오늘은 무섭다. 예, 아, 그래도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와우님 진짜 만나 뵙기 너무 힘든 분이거든요. 저는 와우님하고 짱이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는 다 이겨요. 다 이길 수 있던가? 아니에요. 일단 두 사람이 일단 제일 무서운 걸로. 아이오아이의 노래죠. 갑자기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철님, 꽃미남님, 꽁치님, 우리 와우님, 예, 딴방 가서 몰래 훔쳐오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와우님, 정인이 엄마님 고맙습니다. 선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꽃미남님, 꽁치님, 와우님, 철님, 예, 신청남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밀, 둘 다 무서워요. 둘 다 무서운 걸로. 누가 더 무섭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철님이 제일 무서워요. 예, 됐죠? 저는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이 난이었습니다. 셔터 문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 추천 눌러주신 분들, 예, 그리고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계절이 돌고 돌아 네 향수 냄새가 날 때

하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부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다면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횡성과 원주시,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그 밖의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중부지방은 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속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에 예상되고요. 제주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안개가 걷힌 뒤에는 남부에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현재 서울 18.1도, 울산 16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25도에 머물면서 예전보다 조금 낮겠고요. 반면 남부는 대구 29도, 포항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지나가겠고요.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면서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 보입니다.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DJ, 팝,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알리의 연인, 안예은, 우예름의 백유화.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도 별로 못 자고 올해 마지막 죽순 수확 작업하고 돌아왔어요. 오후에는 아마도 어머니와 동네 내과 의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터보님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바쁜 하루 보내고 계셨네요. 잠을 설친 상태로 올해 마지막 죽순 수확까지 마치고 왔다니 이른 아침부터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어제 치과 치료는 잘 받으셨죠? 예, 오늘 오후에는 또 어머니 병원 진료가 있군요. 예, 참 분주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잠이 부족하면 평소보다 쉽게 지치기 마련이니 틈틈이 쉬어가면서 또 이동할 때도 안전에 신경 쓰시고요. 어머니 진료 잘 다녀오시고 오늘 하루 계획한 일들 잘 마무리되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꽁치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흑장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네, 뭐 답글을 막 달고 노래 찾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한 곡이 그냥 나갔네요. 청해요. 안녕하세요. 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날씨가 아침엔 서늘하니 좋네요. 방송 듣다가 씻어야겠어요. 오늘은 머리 펌 하러 갑니다. 이상할까요? 아줌마 펌은 아니니 이쁘게 되면 좋겠어요. 김건혜의 친구라는 핑계로 라니에의 그리워하면서 지낼게. 알레프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청해 주셨습니다. 축하 인사 남겨줘서 고마워요. 예, 덕분에 아침부터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지네요. 오늘 빠마하러 가는군요.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하는 날은 괜히 설레고 기대도 될 텐데 아줌마 펌은 하지는 얘기 웃음이 납니다. 요즘 뭐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 많으니 예, 분명히 우리 장미님한테 잘 어울린 예쁜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하고 상쾌한데 방송 들으면서 여유롭게 준비하고 미용실 다녀와서 만족스럽길 바랍니다. 거울 볼 때 기분 좋아지는 하루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B1A4의 Sweet Girl, 원더걸스의 I Feel You,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예, 노래 다 걸이 들어가네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월요일에 응급 터졌던 날 목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무리를 한 바람에 어제 오늘 이틀째 목이 쉬어버렸네요. 이번에 개국방송 때 제 목소리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날아갔네요. 어쨌든 오늘은 다른 생각 안하고 한우로수와 함께 편히 쉬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쉬는 수요일인데 목 상태가 안 좋군요. 월요일에 정신없이 바쁘던 와중에 감기 기운까지 있는데 무리한 탓에 결국 목이 쉬었군요. 이 개국방송 때 목소리로 인사하려고 했다는데 많이 아쉽네요. 뭐 지금은 무엇보다 목을 잘 쉬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예,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충분히 회복하는데 집중하셔야죠. 뭐 아마 또 기회가 있겠죠. 오늘은 모처럼 주어진 휴식 시간인 만큼 다른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와우님의 신청 사연입니다. 데이식스의 행복한 날들이었다. 에일리의 If You, 정승환의 I Will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꿈꾸다 일어났어요. 훈육하는 꿈을 꾼 것 같아요.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꿈이란 게 일어나면 흐릿하잖아요. 좋은 꿈은 아니라서 흐릿하게 남아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꿈 말고 로또 당첨 꿈 꿨으면 좋겠네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터보님. 네. 꿈꾸고 일어나면 뭘 꾼 것 같은데 뭐였더라? 네, 그럴 때 많죠. 네, 그것도 기분 좋은 꿈이 아니면 차라리 자세히 기억나지 않은 게 다행인 일입니다. 훈육이라는 꿈을 꿨다고 하니까 자는 동안에도 뭔가 마음이 바빴나 봐요. 뭐 꿈은 꿈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기분 좋게 네,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꿈꾸 말고 로또 당첨되는 꿈 꿨다면 아침부터 기분

아주 좋았을 텐데요. 오늘은 좋은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god 길 악뮤 소문의 낙원 청해 주셨어요. 올도 신청곡 남겨봅니다. 9개월 아들 녀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잤는데 6시에 깨야 되는데 2시 넘어서 깨나들 울고불고 난리. 분유 먹고 나서도 갑자기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순간 어디 아픈 게 아닌가 걱정부터 됐었죠. 아니라 다를까 토닥토닥 안아주고 이 자세 저 자세 다 하고 재워주니 코골고 자는

떠서 난 눈물을 왜 흘렸는가 싶습니다. 잘 자서 다행인데 저는 못 잤네요.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에이, 밤중에 고생 많으셨네요. 애기가 갑자기 울며 부모라는 게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큰애일 때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뭐 문제 생긴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텐데 그렇게 태우게 해놓고 결국 안겨서 코골고 잠들었다니 다행이면서 또 한편 허탄하게 웃음이 나왔겠어요. 아마 정인이는 엄마 품이 가장 편하고 좋았나 봅니다. 다행히 큰일 없이 다시 잠들어줬지만 정작 정인이 엄마님은 제대로 쉬지 못해서 오늘 하루가 꽤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틈나는 대로 잠깐씩 쉬면서 몸 챙기세요. 육아라는 게 늘 예상밖의 일들이 찾아오지만 오늘은 어제 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웃을 일 많은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